0: 우리는 사회에 나타 인체매디에 우세 원룸 구하노고 위하세 원룸이 안되노고
1: Kran24.com. We see the capital. Mene Obana.